0: 고 죽으라 나가사이 부하가 기체 다하나
1: 모코 노아 헤 카웨가 에가 리테가 오토마타 마라 나가 파케케 오토마타 마라 토크 마라 나나 이호마기야